0: 听见。
1: This is CHMB AM 1320 Vancouver.
2: 듣고 있나요? Radio 6.
3: 지친 그대 꿈을 꾸어요. 여기는 라디오 6입니다.
4: 오늘은 이번 주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리고 미국 조지아대 명예교수인 박한식 교수의 통일교육에 대한 강의를 보내드립니다. 강의 주제는 통일교육,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유아진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형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과 호위함 대전함이 캐나다 BC주 빅토리아에 성공적으로 입항했습니다. 한국 잠수함 역사상 최초로 태평양을 무보급으로 횡단하는 대기록을 세운 것인데 현지에서는 양국 군악대의 합동공연 등 다채로운 환영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연합해군 상호작용 플랜에 참가 중인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과 4,300톤급 호위함 대전함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25일 캐나다 빅토리아 에스콰이몰트 해군기지에 입항했습니다. 특히 이번 도산 안창호함의 입항은 한국 잠수함 역사상 최초로 태평양을 단독 횡단한 기념비적인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진해항을 출발해 캐나다 빅토리아에 이르기까지 약 1만 4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리를 중간 기항지 없이 무보급으로 안전하게 작전을 수행하며 대한민국 잠수함의 우수한 장거리 잠항 능력과 독보적인 작전 지속성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입항 이튿날인 지난 26일에는 에스콰이몰트 기지 내에서 대대적인 입항 환영식이 열렸으며 양국 해군의 주요 지휘관들과 현지 6.25 전쟁 참전용사, 교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캐나다 해군 측은 한국 해군 장병들을 위해 캐나다 원주민 전통 환영의식을 선보였으며 데이비드 파첼 캐나다 태평양 해군 사령관은 한국 군함의 이번 입항은 양국 해군 간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상징한다며 환영과 우정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올해로 한국 캐나다 수교 30주년 및 6.25 전쟁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된 한국과 캐나다 해군 군악대의 합동 공연과 함께 태평양을 건너 캐나다 서안에 안착한 도산 안창호함과 대전함은 함정 공개 행사 등 다양한 군사 외교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해군 장병 여러분의 안전 운항을 기원합니다. 앞으로 BC주 도로를 달리는 대형 상업용 트럭에 블랙박스, 즉 대시캠 설치가 전면 의무화됩니다. 최근 빈발했던 고가도로 충돌 사고와 대형 교통사고의 책임을 명확히 가리고 도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데 캐나다 전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법안입니다. BC주 의회는 최근 상업용 차량에 전방주시용 대시캠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여야가 따로 없는 초당적 지지로 가결된 이 법안은 주정부의 최종 서명 절차를 거쳐 이르면 6개월 뒤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대상 차량의 소유주는 장비를 상시 유지 관리해야 하며 리스 차량의 경우 임차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운행 중에는 카메라가 항상 정상적으로 녹화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렌즈를 가리거나 촬영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번 법안은 총중량 11,793kg을 초과하는 대형 운송 트럭을 주요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최근 메트로 밴쿠버 일대에서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된 고가도로 충돌 사고의 주 원인인 대형 트럭들을 정조준한 것입니다. 도입될 대시캠은 사생활 침해 논란을 막기 위해 운전석 내부가 아닌 차량 전방도로 상황만 기록하는 형태로 제한됩니다. 또한 성능 규정도 까다로워져 고화질 해상도는 물론 야간 투시 기능과 최소 72시간 이상의 녹화 데이터 저장 능력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BC 트럭협회는 회원사 차량의 약 75%가 이미 자발적으로 대시캠을 운용 중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주별로 규정이 다르면 주간 운송에 혼선이 생길 수 있는 만큼 향후 연방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표준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일반 승용차에도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급격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대시캠은 사고 시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보험이라며 난폭운전이나 뺑소니, 보험사기 사건 해결에 영상 증거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모든 차량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일반 차량까지 의무화할 경우 무분별한 영상 보관과 유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 데이터 접근 권한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BC주 정부는 일반 차량으로의 확대 적용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법안이 캐나다 도로안전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캐나다 치과치료 지원 프로그램, 즉 CDCP 가입자들의 혜택 갱신이 오는 6월 1일 마감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놓치게 되면 현재 받고 있는 치과 혜택은 오는 6월 30일부로 완전히 종료되는데 마감일 이후에도 신규 신청 형식으로 다시 가입할 수는 있지만 재승인이 날 때까지 상당 기간 보장 공백이 발생합니다. 특히 정부는 혜택이 중단된 공백기 동안 받은 치과 치료에 대해서는 추후 소급 적용이나 환급이 절대 불가능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갱신은 현재 치과 치료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는 기존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갱신을 완료하려면 처음 가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네 가지 핵심 조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 직장이나 학교, 연금 등을 통한 민간 치과 보험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전년도 세금 신고를 완료해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셋째, 조정가족 순소득이 연 9만 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세법상 캐나다 거주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 비율이 재산정되므로 국세청의 세금고지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자 본인과 가족의 신넘버, 생년월일, 주소 등을 확인해 온라인 혹은 전화로도 간편하게 갱신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가입자 갱신이 마무리되는 대로 오는 6월 2일 오전 8시부터 새로운 자격 요건을 갖춘 주민들의 신규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치솟는 물가와 생활비 부담 때문에 온라인 대출에 손을 댔다가 오히려 감당하기 힘든 빚더미에 앉은 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술을 앞세운 일부 핀테크 업체들이 취약계층을 상대로 고금리 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면서 부채의 악순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 따르면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져 온라인 핀테크 기업인 스프링 파이낸셜에 5천 달러 대출을 신청했지만 실제 대출금은 나오지 않았고 업체는 매주 돈을 납부해야 하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강제로 가입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상품 구조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유사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0: 고있습니다연방정부가약탈적대출을막기위해법정최고금리를 48% 에서 35% 로낮췄지만올해1분기캐나다전역에서개인파산이나채무조정을신청한사람은3만7천명을넘어섰으며이는지난해보다 8% 이상증가한수치입니다채무조정전문가들은물가상승때문에생긴빚을갚으려고또다른고금리빚을지는한계상황이반복되고있다며깊은우려를표했습니다급격히확산되는취약계층을향한약탈적대출에대해보다촘촘한감독과제도보완이시급해보입니다다음은문화소식입니다캐나다와미국을가르는세계최장의비무장지대북위49도선이물리적경계선을이름으로내걸고이민자들의삶과정체성을기록하겠다고선언한신생출판사가밴쿠버에서첫걸음을뗐습니다출판사북위49가던진첫번째화두는존재의소중함인데신간꿈을그리는용기는지적장애를가진김용기화가의순수한그림과이민 1.5 세대인김한나작가의깊이있는그림만나완성된그림책입니다함께출간된사유의정원을건일다는전한인문화협회밴쿠버지부회장인민완기수필가가낯선땅에뿌리내리며일궈온20년의사유가담긴산문집입니다출판사북위49측은단순히책을출판하는회사를넘어언어와문화사회적편견에맞선사람들의목소리를모으겠다는포부를밝혔습니다밴쿠버한인사회를비롯한다양한이주민의숨은서사들을지속적으로발굴해나가겠다는계획입니다그림책꿈을그리는용기와산문집사유의정원을건일다는현재한국의주요온라인서점과캐나다코퀴틀람지역서점에서만나보실수있습니다출판사북위49의활발한행보를기대해봅니다오늘뉴스는여기서마칩니다지금까지아나운서유아진이었습니다
1: 디지털시대의색깔있는신문코리안뉴스바른뉴스를보는것가짜뉴스를알아내는것내주변을보살피는것내나라밖을살펴보는것지구를건강하게물려주는것이모든것은내가시작해야가능하다는것바른사람을위한젊은신문코리안뉴스
2: Train for careers in digital marketing, live-in caregiver childcare, supply chain management, postgraduate nursing, and more.
3: College, empowering students to
2: study online or on campus at sclcedu.com.
4: 뉴욕에서도포틀랜드에서도우리의식탁에서도콩으로만든요리가대세가된건다이유가있지식물성단백질을먹으면내몸도지구도건강해지니까
5: 요즘은이런식나를위해지구를위해바른먹거리풀무원
6: 미국조지아대명예교수인박한식교수의통일교육에대한강의를보내드립니다
7: 오늘저녁엔제가인권의완전한의미를우리가생각하고완전한인권국가가어떻게생겨먹은국가냐하는데대해서개념정립을해야될것입니다그래야지우리가연방국가가멋진나라인데그걸로 가려고하면그인권의구현을우리가생각을해야됩니다우리는이길을찾으려고하는데그길이평화적인통일을추구하는길입니다그길을찾기위해서이런것도생각해보고저런것도생각해보다가결국우리사람방에서는가능한길합리적인길을한번구상해보자그랬습니다그길을찾으면은집을짓는설계를하는데비교할수있습니다통일을하려는큰건물을설계를해야되는데그설계자가저도설계자고자랑방자체가설계의역할을하려고그렇게생각합니다

0: 동기는 꼭 해야 됩니다. 영리산학적인 이론, 이론적인 이론, 실질적인 상황으로 볼 때도 통일 없으면은 우리 민족이 살 길이 막연하고 자칫 잘못하면은 전쟁에 의해서 모두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의 길을 찾는데 이 누구와 누구가 통일하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요. 그걸 알고 보니까 이 남과 북이 통일돼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크더라 하는 것이 저희 결론이고 우리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걸 알았지 않습니까? 이런 차이가 조화되고 융합될 까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리적으로 좀 비약을 해서 역설적인 논리, 말하자면 변증법적인 논리를 이용하면은 가능하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는 변증법적인 논리가 우리 통일의 길을 보여준다. 변증법의 정반 합인데 정반은 남과 북 각각 제도고 정부고 정국가고 그런데 합이 이제 우리 통일 정부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통일 체제가 합의 체제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변증법적인 논리가 뭐냐 그걸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결론적으로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통일하는 데는 그 변증법적으로 한다는 것은 있는 체제들을 서로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들을 스스로 극복하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새로운 제3의 정부 이상적인 정부를 구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남과 북에 각각 자기들이 개성이 다 있고 또 자기들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장점은 덮어놓고 단점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 우리가 제3정부가 생기면은 장점에서 배워서 통일연방국가를 만드는데 참고로 하지만 단점은 지금 이 상황에 분단되어 있을 때 극복해야 됩니다. 남쪽에 대내적인 모순이 빈부격차나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거나 이런 미국의 여러 가지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는 거나 이런 건 남한에서 극복해야 됩니다. 북도 사회주의 국가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좀 잘못된 건 극복한다는 그러한 그 희망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적인 사회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연방국가는 이상적인 국가이고 연방정부 체제는 이상적인 체제여야 된다. 정반 합의 체제여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회가 가장 좋은 사회냐. 분명히 우리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 그 정반할 때 합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합을 추구를 하지요. 그래서 합이 이상적인 사회인데 어떤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겠느냐. 제가 사회과학자로서 인권운동을 연구하는 수십 년 동안 한 사람으로서 결국 결론은 인권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처럼 생각하는 인권이 아니고 또 어떤 체제가 생각하는 인권이 아니고 우리는 보편 타당성 있는 그런 범주에서 인권이라는 걸 봐야 된다. 요새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에서 나와서 미국의 외교 정책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앙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경주하겠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인권을 한다고 그러는데 인권이라는 게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저녁엔 제가 인권의 완전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고 완전한 인권 국가가 어떻게 생겨먹은 국가냐 하는 데 대해서 개념 정립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연방국가가 멋진 나라인데 그걸로 가려고 하면 그 인권의 구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인권이 그러면 자유라는 것은 방종입니다. 그냥 제 마음대로 놔둡니다. 제 마음대로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건 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걸 정당화시키는 이것이 민주주의인 것처럼 자유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보십시오. 인간의 본연적인 권리인데 여기에는 세 가지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인권은 이 세 가지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편타당성 있는 겁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나면은 누구나 다 가진 권한이 인권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어느 누구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불과 양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둘째고 셋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셋째는 모든 사람의 공동 소유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어떤 쪽에서 인권이 유린되면 그거는 걔들이 이 문제가 아니고 인류의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권 때문에 미국이 외국에 나가서 무슨 외국의 내정 간섭하는 데 대해서 저도 많이 비판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인권적인 그 입장에서 그 철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나라에 일어나는 인권을 유린하는 것을 그 나라의 문제로 맡겨두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인권의 이 세 가지 개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면은 인권이라는 것은 자유나 평등이나 이런 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섯 가지와 또 요 마치고 나서 또 여섯 가지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인권에서 제일 핵심적인 인권이 생존권입니다. 그건 세계가 누구든지 다 산 사람은 그걸 인정합니다. 살고 있는 사람 생존권만큼 더 중요한 인권은 없습니다. 자유가 중요하다, 평등이 중요하다, 그 전부 거짓말입니다. 생존이 제일 중요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른 인권을 어느 정도 희생을 해도 괜찮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는 생존에 필요한 수단 방법이 있어야지요.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권 영역에 들어갑니다. 의식주 혹은 식이주라고 하는 먹어야지요. 입어야지요. 지붕이 있는 집에 살아야지요. 한 이거는 어느 나라고 간에 어느 이념이든지 간에 생존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걸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추구한데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은 그걸 비판을 해도 설득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의식주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안보가 있어야 됩니다. 동네에 다른 사람이 쳐들어와서 식량을 훔쳐간다든가 약탈해 간다든가 이런 걸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체제의 질서가 유지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안보가 필요하고 평화가 필요하고 다 그렇지요. 그걸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의식주, 식이주를 좀 소홀히 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우리가 희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생존권에는 의식주와 사회 안전 이것이 필요 절대 필요하죠. 그게도 거기서 요새는 생존하기 위해서 병에 안 걸려야 되고 병에 걸리면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인권에 해당합니다. 전염병은 안 걸려야 되고 걸려도 치료를 받는 것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이건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체제가 해결할 수도 없고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은 이런 광범위한 의미에서 생존권을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인권입니다. 자, 그러면 생존권은 자 그렇게 합시다. 우리 생존권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해야 되죠. 그런데 생존권이 우리 살고 나면은 사람 둘째로 우리가 중요한 인권은 더불어 사는 권리입니다. 자기는 사는데 혼자 사는 게 아니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무슨 이런 얘기도 철학자들이 많이 했지만은 그 인간은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가족이 있어야 되고 친구가 있어야 되고 고향이 있어야 되고 동창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다 있는 게 좋습니다. 동향이 있어야 되고 조국이 있어야 되고 그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인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가르쳐야 됩니다. 더불어 사는 것이 인권이다. 더불어 사는 걸 우리가 박탈당해 놓으면 사는데 말하자면 보람이 없어집니다. 사는 의미도 없어집니다. 더불어 살지 않고 혼자 사는 건 그건 죄진 사람이 감옥에 가면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옥살이를 사는 게 아니고 이 사회에서 살려고 하면은 더불어 사는 권한을 가져야 됩니다. 자, 더불어 산다. 그 더불어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가족을 위시해서 교육기관이나 사회제도나 이런 것이 다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룹이 있으면 그 그룹이 나를 더불어 살게 만들어줍니다. 학교가 있어야 되고, 가정이 있어야 되고, 고향이 있어야 되고, 동창이 있어야 되고, 이게 다 필요합니다. 그 인권에 해당해요. 이걸 우리가 미국과 서구에 가르쳐줘야 합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더불어 사는 권한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더불어 사는데 셋째 인권이 중요한 거예요. 야리청 위청에 두고 살면 안 됩니다. 평평한 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등이 없는 더불어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살기는 사는데 노예 제도 같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더불어 사는 것 인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되 평등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자본주의 국가에는 중산층이 발제되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중산층 안에는 평등합니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빼놓고 중산층이 제일 중요한 것이 민주주의 혹은 자본주의의 장점인데 그게 지금 유린되고 없으면 그걸 살려야 됩니다. 중산층이 많으면 평등이 확장됩니다. 평등, 그런 의미에서 평등. 우리 조선에서는 평등을 또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까? 뭐 재산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식으로 해서 인간의 가치를 평등하게 두는 그런 도덕적인 규범도 있고 이념적인 작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우리 생각해서 평등한 사회를 추구를 하자. 평등한 사회 안에서 살자. 이것이 인권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통일을 우리 만들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은 평등한 사회를 분배의 정의를 평등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것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너무 평등하면은 또 문제가 있다고 그러지만 평등한 게 문제가 될 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평등.
1: 디지털 시대의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바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보살피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
2: This is CHMB, AM 1320, Vancouver.
1: 듣고 있나요? 라디오 6.
3: 지친 그대, 꿈을 꾸어요. 여기는 라디오 6입니다.
4: 안녕하세요. AM 1320, 라디오 6입니다. 미국 조지아대 명예교수인 박판식 교수의 통일교육에 대한 강의를 보내드립니다. 강의 주제는 통일교육,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입니다. 박한식 조지아대 명예교수가 남북이 힘을 합쳐 개성의 통일평화대학을 세우자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대북관계 최고의 원로 전문가인 박한식 교수는 50여 회 북을 방문했고 1994년 북폭위기 때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이끌어 긴장 해소에 기여한 숨은 주역입니다. 2009년 미국의 두 여기자가 억류됐을 때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주선하기도 했습니다. 북미 평화의 설계자로 불리는 그는 매달 한 차례 온라인 줌으로 박한식 사랑방을 열고 북미 현안에 관한 통찰력 있는 조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0: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걸 정당화시키는 이것이 민주주의인 것처럼 자유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보십시오. 인간의 본연적인 권리인데 여기에는 세 가지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인권은 이 세 가지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편타당성 있는 겁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나면은 누구나 다 가진 권한이 인권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어느 누구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불과 양도, 양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둘째고. 셋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셋째는 모든 사람의 공동 소유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어떤 쪽에서 인권이 유린되면, 그거는 걔들이 이 문제가 아니고, 인류의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권 때문에 미국이 외국에 나가서 무슨 외국의 내정 간섭하는 데 대해서 저도 많이 비판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인권적인 그 입장에서, 그 철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나라에 일어나는 인권을 유린하는 것을 그 나라의 문제로 맡겨두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인권의 이 세 가지 개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면은 인권이라는 것은 자유나 평등이나 이런 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섯 가지와 또 요 마치고 나서 또 여섯 가지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인권에서 제일 핵심적인 인권이 생존권입니다. 그건 세계가 누구든지 다 산 사람은 그걸 인정합니다. 살고 있는 사람, 생존권만큼 더 중요한 인권은 없습니다. 자유가 중요하다, 평등이 중요하다, 그 전부 거짓말입니다. 생존이 제일 중요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른 인권을 어느 정도 희생을 해도 괜찮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는 생존에 필요한 수단 방법이 있어야지요.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권 영역에 들어갑니다. 의식주 혹은 식이주라고 하는 먹어야지요. 입어야지요. 지붕이 있는 집에 살아야지요. 이거는 어느 나라고 간에 어느 이념이든지 간에 생존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걸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추구한데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은 그걸 비판을 해도 설득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의식주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안보가 있어야 됩니다. 동네에 다른 사람이 쳐들어와서 식량을 훔쳐간다든가 약탈해 간다든가 이런 걸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체제의 질서가 유지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안보가 필요하고 평화가 필요하고 다 그렇지요. 그걸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의식주, 시기주를 좀 소홀히 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우리가 희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거기서 요새는 생존하기 위해서 병에 안 걸려야 되고 병에 걸리면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인권에 해당합니다. 전염병은 안 걸려야 되고 걸려도 치료를 받는 것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이건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체제가 해결할 수도 없고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은 이런 광범위한 의미에서 생존권을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인권입니다. 자, 그럼 생존권은 자 그렇게 합시다. 우리 생존권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해야 되죠. 그런데 생존권이 우리 살고 나면은 사람 둘째로 우리가 중요한 인권은 더불어 사는 권리입니다. 자기는 사는데 혼자 사는 게 아니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무슨 이런 얘기도 철학자들이 많이 했지만은 그 인간은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가족이 있어야 되고 친구가 있어야 되고 고향이 있어야 되고 동창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다 있는 게 좋습니다. 동향이 있어야 되고 조국이 있어야 되고 그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인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가르쳐야 됩니다. 더불어 사는 것이 인권이다. 더불어 사는 걸 우리가 박탈당해놓으면 사는데 말하자면 보람이 없어집니다. 사는 의미도 없어집니다. 더불어 살지 않고 혼자 사는 건 그건 죄진 사람이 감옥에 가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옥살이를 사는 게 아니고 이 사회에서 살려고 하면 더불어 사는 권한을 가져야 됩니다. 자, 더불어 산다. 그 더불어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가족을 위시해서 교육기관이나 사회제도나 이런 것이 다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룹이 있으면 그 그룹이 나를 더불어 살게 만들어줍니다. 학교가 있어야 되고, 가정이 있어야 되고, 고향이 있어야 되고, 동창이 있어야 되고. 이게 다 필요합니다. 그게 인권에 해당해요. 이걸 우리가 미국과 서구에 가르쳐줘야 합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더불어 사는 권한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더불어 사는데 셋째 인권이 중요한 거는 아래층 위층에 두고 살면 안 됩니다. 평평한 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등이 없는 더불어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살기는 사는데 노예 제도 같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더불어 사는 것 인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되 평등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자본주의 국가에는 중산층이 발제되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중산층 안에는 평등합니다. 그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빼놓고 중산층이 제일 중요한 것이 민주주의 혹은 자본주의의 장점인데 그게 지금 유린되고 없으면 그걸 살려야 됩니다. 중산층이 많으면 평등이 확장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등. 우리 조선에서는 평등을 또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까? 뭐 재산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식으로 해서 인간의 가치를 평등하게 주는 그런 도덕적인 규범도 있고 이념적인 작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우리 생각해서 평등한 사회를 추구를 하자. 평등한 사회 안에서 살자. 이것이 인권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통일을 우리 만들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은 평등한 사회를 분배의 정의를 평등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것에 신경을 써야 돼. 너무 평등하면은 또 문제가 있다고 그러지만 평등한 게 문제가 될 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평등한 걸 정당화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불평등하게 사는 걸 억지로 정당화 시키는 것이 정치 이론이고 그렇지 평등한 거는 정당화 시킬 필요가 없고 이것은 자연적으로 인권이
때문에 자연적으로 받아들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럼 평등권이다.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평등만 하면은 그게 이제 사람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평등하지만은 자유를 또 원합니다. 자유를 원합니다. 이 평등하게 강제로 이렇게 노예도 해방시키고 그래가지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노예가 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노예 해방되고 나서 자유가 있어야지 또 사회의 여러 가지 제도에서 성공도 하고 올라가죠. 사람은 올라가는 맛이 있어야지 사는 맛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평등이 있고 나서는 평등을 추구하는 것도 그렇고 평등 밖에서도 일정한 자유가 있어요. 자유라는 건 뭐냐?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자유라는 거는 선택권입니다. 자유행동은 전부 선택하는 거죠. 선택하는 행위가 곧 자유입니다. 선택. 선택을 이 세상에서 하려고 하면 선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하려고 하면 선택의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선택의 대상이 있다는 것은 다양한 사회를 의미합니다. 다양한 사회 구조를 의미합니다. 다양한 사회가 중요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권의 입장에서 보면 다양하지 못한 사회는 사회 민주주의가 잘 되지 못합니다. 사회 제도가 잘 들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그 자유를 우리가 보장해야지 평등을 추구하는 데도 의미가 있고 자유 자체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자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로 그건 이제 우리가 사는데 상하가 없다. 다 좋죠. 인간관계에서 바람직한 규율, 도덕성 이런 걸 우리가 이 세상에 제시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인간관계는 지속성도 없고 아름답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무시를 자꾸 하는데 미국도 말은 사랑 많이 하지만 사랑이라는 건 결국은 이 인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이게 정의가 안 됩니다. 사랑은 정의가 안 됩니다. 정의 누가 해보세요? 할 수 있는가? 사랑은 느끼는 거지 구두나 혹은 머리로서 정의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사랑에 의해서 맺혀진 가족이나 이런 건 가족의 신성성을 우리가 주장해야 됩니다. 그 사랑권이 있다는 것, 이걸 사랑해야 되는, 그 가족끼리 같이 살아야 되고요. 사랑한 사람들은 그 이상 가족을 내놓고 나서 이상 가족을 정당화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분단대가 이상 가족이 수백만이 아직까지 수십만 살아있었고요. 이건 정당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랑권을 유린당하겠습니다. 가족끼리 같이 살 수 없다는 것. 사랑권이 중요하다는 것은 세계 어디 가서 가족이 있는 제도에 가서 설득력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권한을 그러니까 몇 가지 얘기했죠. 첫째 생존권, 둘째 더불어 사는 것, 더불어 살기 위해 평등한 것, 자유한 것 이런 거 했죠. 사랑.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건 서구에서는 잘 인정 안 합니다.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나라 안에 나라를 가지고 살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권에 해당합니다. 그게 없으면 인권이 유린되고 박탈될 것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없는 이스라엘도 얼마나 오랫동안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 민족의 순환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라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일제시대 때 나라가 없을 때 우리 고생 다 했죠.

0: 이 중에 일부만 있고 다 없으면은 온 나라가 아니고 반나라입니다. 반나라는 지금 대한민국은 반나라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온 나라로 만들어 가지고 통일을 하는 그러한 순서를 밟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래서 이제 우리가 인권을 여섯 가지로 봤다. 육권, 저는 육권 여섯 가지라고, 인권 육권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인권을 쭉 미국에서 가르치면서 이 여섯 가지를 항상 설명을 하고 풀이를 하고 이 여섯 가지를 위한 수단 방법을 정립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저 자신만 그럴 게 아니고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일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인권을 충분히 보장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런 정치의식과 정치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통일된 나라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든지 이 여섯 가지의 인권을 향유하고 즐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보다 더 좋은 나라가, 좋은 세상을 생각할 여지가 없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완전한 사회가 인권이 보장된 완전한 종류의 인권들이 다 한목에 보장된 나라가 곧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라입니다. 연방국가는 또 연방정부는 이상적인 체제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여섯 가지 인권 있는 이상적인 국가를 추구를 하자. 누가? 우리가 추구를 하자. 그러면은 우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걸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그런 의향이 있으며 그런 욕망이 있느냐,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요새 많이 민족 얘기도 많이 하고 민족의 주체성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 우리를 좀 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북에서는 저도 그거 개봉하기 전에도 가봤지만 당군능이 있지 않습니까? 당군이 우리 조상의 시조다, 원조다. 그런 이론과 그런 실념에서 당군능도 만들고 당군 배달 민족을 북에서 역사학계에서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과학성이 있는가, 그것은 두고 보고 또 앞으로도 연구해야 되겠지만, 그 이제 민족의 정통성을 우리 민족이 누구냐 해서 물어서 찾아야 될 것이, 당군의 자손이다. 오다. 오다가 이렇게 저렇게 됐지만 역시 그 맥을 그렇게 찾아야 된다고 보는 것이 이제 그걸 뭐랄까, 귀납적으로 보는 겁니까? 연역적으로 보는 겁니까? 그래. 그 다음에 보는 방법은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남과 북에 살고 있는 우리들,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들,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를 거울에 들여다보면서
1: 디지털 시대의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바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보살피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
2: Train for careers in digital marketing, live-in caregiver childcare, supply chain management, postgraduate nursing, and more.
3: Sell College, empowering students to
2: study online or on campus at sclcedu.com.
4: 뉴욕에서도, 호틀랜드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콩으로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니까.
5: 요즘은 이런 식.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바른 먹거리, 풀무원.
6: 미국 조지아대 명예교수인 박한식 교수의 통일교육에 대한 강의를 보내드립니다.
0: 연합적으로 보는 겁니까? 연협적으로 보는 겁니까? 그래, 그 다음에 보는 방법은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남과 북에 살고 있는 우리들,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들,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를 거울에 들여다보면서 너는 누구냐? 제가 미국에서 55년 대학 교수하면서 매일 하루 몇 번 가는 것이 퇴근하는 것이 뭡니까? 소변 보러 갑니다. 소변 보러 제가 저 화장실 위생실에 가면 항상 제가 저게 보입니다. 거울을 딱 보면 저 혼자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네 누구냐? 저 이름이 내가 아닙니다. 저 이름이 내가 아니고 저 민족도 내가 아닙니다. 제가 직업도 내가 아닙니다. 그럼 나는 무엇으로서 나를 규정을 해야 돼? 나의 성격과 나의 가지고 있는 인품 혹은 그 영어로는 personality, 그 인간 성격이죠. 그게 뭐냐 이걸 봐야 됩니다. 내가 좀 개방된 사람이냐 닫혀 있는 사람이냐, 내가 추상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이냐 현실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 이런 가치관에 의해서 내 입장을 찾아보는 것이지 내가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걸 거울 보고 넌 누구냐? 그 제가 이렇게 한 12가지 있어요. 나는 이렇다 이렇다 이렇다. 그거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남북의 공통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한 6가지 7가지 제가 찾아냈는데, 제가 이 워낙 제가 좋아하는 말이라서 여기 저기서 많이 흘립니다. 혹시 들으셨다면 중복되면 용서하십시오. 우리 민족은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아는 민족입니다. 사람을 인간보다 우수한 존재로 아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저는 인간 언제 사람 되려고 하는지 우리 귀에 닳도록 듣지 않습니까? 그 얘기 남쪽만 들립니까? 북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전 사랑방 손님 여러분들 잘 알죠? 저 언제 사람 되는가? 그거는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이 성숙되고 인간이 일정한 단계를 넘으면은 사람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항상 생각해야 돼요. 어떤 것을 우리가 줄을 거서 사람이 어떻게 되면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되면 인간이라고 그러냐,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 아주 상식적인데 우리 통일 문화를 생각하려고 하면은 통일 작업을 우리가 앞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면 그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그 사람과 인간을 구별하는 나라가 제가 아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 물론 아니죠. 언어에도 없습니다. 영어에 사람과 인간을 구별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이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체 사상이 사람 중심의 사상이라고 김일성 수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마어마한 얘기라는 걸 저는 두고두고 씹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은 세상 들었지만은 황정엽 씨가 서울에 있을 때, 평양에 계실 때 제가 많이 토론을 했어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람을 인간만 구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저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죠.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 기가 나서 얘기를 다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그게 이제 정치 이념에 의해서 많이 재색이 되었지만 우리 민족 자체가 사상이 나오고 하기 전부터 수령께서 세상에 나오시기 전부터 우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사람이 안 되면 돌아오지 마라. 사람이 돼가 집에 돌아오라. 그런 얘기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그거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방된 셋째 나라에서는 연방국가는 이념 이상적인 국가에서는 사람을 만드는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모든 것을 인간이 사람 되게끔 하는데 힘을 넣어야 됩니다. 인간이 사회화되는 것도 그렇고 아이들 자라는 것도 그렇고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교육 주제는 과학도 있고 철학도 있고 하겠지만은 교육 자체의 큰 의미에서 보면은 사람 만드는 역할을 교육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하면 사람 만드는 역할이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된 걸 사람이라고 그러느냐? 그 우리가 토론하고 생각해요. 사랑방에서 또 토론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방에서 우리가 토론할 때 누가 사람을 하면 정리를 해보십시오. 인간과 사람의 차이를. 도덕이 더 있으면 충성을 더하면 집단에 대한 충성이 더 충성을 더하 혹은 어떤 사상이나 이념에 대해서 더 충성을 하고 착실을 하면은 그게 더 사람이냐. 사람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것을 우리가 제3의 완전한 체제에서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그게 우리 민족 국가가 통일되면은 그걸 추구하자. 우리 민족 하면 추구할 수도 없는 거고 추구를 뭘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과 인간. 그 다음에 두째로 중요한 것이 이런 속담에서 나옵니다. 저놈 인간 양심도 없어? 그러잖아요. 양심에 비춰봐. 그러잖아요. 그게 어디에 경상도에서 나온
7: 디지털 시대의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바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보살피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8: This is CHMB AM 1320 Vancouver.